다 전담을 깽가 매발래 구조도 사회 수지 구루 검신 수야 되라 지르면은 안다 자신을 송하는 시 강화 동과 니로 잘 삼지 롱은 줄스 강화 동님으로 잘 삼지 롱은 줄 송하는 신기 정시 동과 인상 자지 태버래 정시 동과 인도 나와 나서서 샤야지 예버래 자 진짜 인도 다 전담을 깽가 매발 인도 인도 구조도 사회 아니 수수 샤야 유대버지기 고야지에 도가 이내 되게 쉬운 듯이 지나는데 런시 동바 임바섬 좀 미쳐고 런시 동바 동바 임을 시에 타네 들은 그 시에 로디 이내 하고 검사자디 딘 제변 알아 들은 송샤 들 댄스기 테니스 턴 담바 최 탐제 깽가 매바 타제 우메 시수 냠바 샤데스 다 냠바 샤수스는 라디가네 곰고로 봐 냠바 샤데 대낭레 구조도 사회 속 찬다 빼자기 정신 요소 타고 꾸르 검신스 전에 와다 간다에니 마란조다 지 땅대야네 인스체니 더번등에 먹고 열어디 초간등에 먹고 열어디 이니 지 하체다 티 인스담베 마제다 하체다 티 사나 여바섬 좀 미쳐봐 당고 마제 용서디 시디 이물러 타고 지지 풍금 시잔네 대라 때는 딱 왜 등이 나오 냐베 맞게 찍어 버려 마도 에 다가서 그지 탐해베 실도 저기 풍불로 때는 따셔베 나티 방 가서 우리 그게 나오 냐베 로슈 슈베 철 따셔베 소리지 자니는 말봐 이물 샤베 명물라 다베 던데 담불 샤데 버지 대 이물 야오지 샤네 산아 야오 송소나 에 le giru do sma tu yundu ene nga sa ge sig ju tu yundu yimu le sha de be phungum ji ji de la de ne da ge nga ji lo le sha yimu do ga sa de de yindu yimu le ya sha de be phungum ji ji sa ba ji ga yimu le sha de be sto ga ta di ne la o de ne ro ko lo ku do ga nga te de se de ne ro ta ti ba sa ta ti da ge phungum ji ji se de a di mo bo la 다과도 차요 말이지 이내 명물이야 다 다과를 떠기라 해. 근데 그래서 다과를 쓰려나? 내가 마다고 풍급지지 되게 안돼. 내년지 풍부 되게 돈을 쉬고 있는데 사실 내년지 풍부 내년지 샹왕자 시대한테 빼대 파 런신 똥벌 파 가서 그래다. 뒤 땡리야 똥이 꼼네 똥이 꼼배 이내 명물이야. 가서 명우점도 마세베 아니 나올래 마다보 풍부지 뒤에 봐 나와디 뒤. 다 나와디 뒤니 명우를 정신 동배 가서 그래 그게 동거를 즉 차이야 여발에 뒤에서 나올래 풍부지 뒤에 마다보 풍부지 뒤에 봐 뒤에 근데 이게 나와 동산 샤시도가 다 뒤에 동니 예배 로 뒤니 다 되게 샤 터시겨와 까네 드르르 타제 우메 시수 냠바라 샤데 대낭레 시두 디니 네베 로 디니 주시샨 아니 서구 남발이야 샤데라 지기 구조도 사이 숙 사다디 말에 저저리 메인데 턴탐베 턴탐바라 깽가 메발레 구조도 사이 수지 구르 검신 사 데드 내가 전부도 봐 난 참말로 제가 참말로 우리 지 초건 된댕이라고 지 멍구 여래디 이네 똥이 과리야 시라나 토나스게 미집 아주 용되기도 봐 자 근데 이 인도 대기의 공도 쉬면 되지 않니 상한 냠는 생기지나 똥이 그 따와라 냠노 여버지 내마도 거기 와라 마도 다 상아 최 나도 캐와지 쟁에 이나 똥이 그 따와 매봐 탐해버려 다오 동의가 따와달래야 나게 미자가게 다가다 지금 난저버 산댄지 나래야 섬섬의 따완증에 여바래 우마의 따완증에 여바래 가다 웃음 걸은 그 따와의 냠용 여대버지게 나게 초건 돼야지다 초건 내도 켜워진 그런 말도 웃음 걸은 그 따와의 냠용 매등에지 시간 가고 그러지 않냐 그럼 매버다 가사 그 땀이 락바 떡배 따와

sejum melun nanga sejum melun namshi nanga sen yatimle nanga namshi lung me chu sa sen girim le mu doa za jide me du sane tinden de bu ta ka shure pge nang ju thosum kang le char kang du nu sa di nyung me shi che ba da ta nyung me we se o ta jide sane konde tamje ki chiba boru di nyung me we se le mu doa cha zanga 대탐절로 예상 개발 대만에 나버렸다고 팀에 레몬이와 팀에 그래 내가도 열대 이내 외세 코랑도 팀에 레몬이와 얘는 타고 예상 개발 사실 이 주자네 레우스 레뷰 연대한다 디니 다 가서 우리 구순 투순순 가서 제다 가다지 사우송기 나발에 샤데바다 샤데베 내가블라다 눈매 얘네 장단이 뭐 따지면 마다 뭐 풍급지지기 뒤에 든든데 예상 개별 정신 대절 봐. 근데 요즘에 관자들로 냐바지 대용도 와. 마지 스버 코에쳐 있는다. 마다 뭐 코에쳐 있는다. 다 뭐 이게 가서 우리 그게 주사면 나도 또 삼이 풍급지지 쉐집에 있는다. 대 탐절로 육매 외세 그 절반 냐지. 자상가 유지 외세는 뭐냐 냐바도도 마세베. 숨쉬 시드 신앙 니수체 윤두 그다음 신앙 그 최저 탐자로 시 육매 외세 탐해배 시바 육매 외세 집어 상대 예상개바 대인 남들 시아들 시다지 근데 능능세 그 최저 탐자로 예상개바 정신이 뭐지 자 뒤주인 거래 구성 투지 진골지 정신 얘네 이모 떠내 공부 대시 대양 줄래 도주 풍부히 양아네 소외 상대 나로 차 지지 캄남 망복군 전주 선배 김군이 서수전다 마마기 메론 거가 담아데 남과 인기 원주마 스스로 얘네 나버타 진중디 코와다 양을는 대배 최참제 얘네 마게라 스디자네 다 그 중문이 오다 시기여 말에 간다이니 데 탐자로 외세게 인례 샤대바 외세 딩원에 샤요나 천루메대바 자 네 그래 이제 외세들라 두마체 송대하게 루브르도 두다 견기 사도 계신스 아니 가로야 되네 매다 그 옛때만에 옛다바 남양 갖고 매봐 다도 내되지 이번 이르잖아 외세 두마체스 자 된지 인도 코와다 냥을 대비 최첨제 옛에 마게라 차와 제네비 두마 때월에서 보이는 줄로 소변은 신 옛에 임베치스 예상 개별을 신 대만이네 나와나 소바 디탐절로 대매 아니 하루 여자봐 정신 얘네 임배칠 최탐제 정신기 냥할랜 대바 대 냥할랜 대바 대 천봉안의 용의 정신 풍봉안의 링의 상계 남르시바 신이 전주서바 시의 정신 유신의 제발하무 시의 정신 원부신이 전주선배는 뒤신의 최별하무 시의는 류기 공부도 남불시에버도 유의도 대략주면 전주선배는 초유정신 당시의 무신의 초묘정신 이기 남불시에버는 전주구심 도주 구두상부정신 율 류제는 뒤마치니 최자와모 구두상부정신 대단장 예내 원바로 속으로 상계배정신 인기 대를 남기주고 마이노스 정신 양대서야 남기주고야 말고 그 정신이 예외로다 어다 되는 시리 제가 남기 주고 뭐 대단 소수 뒤순다 감수로 서고 뒤제다 뒤마체베 최 담제 랑게 셈레 군함에데스 다디 감수 문제는 셈자모 소어디 너가 틈문 것 같으면 제 다 안다디 랑게 셈레 군함에데스 소야디 다 눈매 시바텔 삼다네 대 랑나 대세 대견도 여대봐 자 이제 이르자네 지게도 랑스 소소 또원이 상제 전주 디니도 지진 숨부 디니도 중어체는 디니도 시행 중어 지게도 최 탐제니

0: 어대다리 이니 말하는 주제 때 냠뇽 들도 스파이언을 자네 이니 지가쇼르다 말하는 라모코모즈 자바남다 지 말하는 합탈 옆에 거기 루유를 마시면인데 영대 연구도 와 변화 지금 좀 된데 지금 다 셰스야 소로 지금 좀 된데 셰스니 지금 담바대야 소로 양 대민기 지금 루루 야세베 셰스니 지금 담바대야 소로 근데 다 영대기 와래 지나다 변화 안다 그냥 가시아 배제다 사인용이 와래 안다 대도론 쇼룬 붙이 다 샤사르리 콩게니 대구치즘 질려파 동룬 추주 송주 그러나 그돌이야 아니 미 디안다 르무시 송주 나스디 가서다 뉴르 신주 제사리 디 동고 간리야 아다 동룬 추주 안다 가주 나야 디기 러주 영자로 차르미 삼을이야 르무시 또 시주 송아래 르무시 제스 송게지 말해 르무시 데미장가 나려 로망구쇼 배트카리야다 간다치 저도 상업 배터리지래 산대 산대래 공타가 까면 쇼를 가져 쓴게 들을 수 없죠. 내 다음 시간에 내가 잘 내가 자갈이 양 가져다 데벨롭더 십주 파스 되는이야. 제 다 선배 커도를 다시 한 주주 된 것에 이 말했대. 이네 샤베 커도리야 투덤 중에든데 다 망고 중소와 샤 망고 중소. 나는 요즘 시 샤고 중소 투덤 쇼리. 나는 내가 잘이야. 그 다음 살아 안다 사제 캠부지 콩 샤고 중든 가서 어디 두둠을 실화들이 별 라초 쉬우지 그래서 좋은 순위선으로 이용되게 근데 러니즈 코너리 별이야 냐롱이야 캠보 아추스는 콩 젤류리야 시야 중타주리 눈자식 나눠리야 코랑게 구분 배트칼리야 아 예체 그래서 배트 콩고 서로 다 배트 미즈코르 배트 머니사 아슈니 쉬우지 그다 깔레집에 차대지리샤 Serial ya lokasi jo lomni nabre sa. Kona tawa ni mare. Kona ni serial ya lojon che chab krosi chene oda chi nanjo ma nyam shin nange zo phulbore sha. Chene oda lo niz konre ko anda jelul ta shega chungta jere kona rang gi du da ana kona mo shin ba da chero chi ngang mo tu chu. Chene o de yong chungta jere da. Tawa de zhe che de 나란솔다 냠뇽도 요마르데 이네다 드즈체데 다 냠뇽 캔자슐도 용데기도 와 난 디용야데 코란조 냠뇽 드스지 깨야게 가소르 그게 담바 냠라 냠레 난다 총벌에 담바데 땡에게 다 땡주디 고 쿵데이 버지 디쿵 똑세 너다 규디디다 고 챤데 인데 버지 가서 로를 줄이 부도 와 자 딘데 챤인데 자네 에네 담바 좀 된데 구즈터라 소지 담아버지 아니 도지 된게 내려야 아니 졸람 땡직 내 송대 송소 안에 지진 졸람 내 아니 얘기 비가 가서 세미지 시비 이신건도 제접어도 튠직이야 침바 튠직이야 응건도 잔네 되는 거 봐서 상게네 디펜제 상게는 잡아 임버스 네 디디 다 태고 투무 원도 전 디레마도 구시 등이 다 상게지 가서 그게 전주 선배 때는 그 돈은 이제 시켜 주시면 난신식이다 구시 등이시면은 아니 이제 시켜 주다 가오래. 자, 근데 이 인도인이 도우스 사무소 다니는데다 전주 선배 때는 송시하기 구시 등이지. 초고 주고디 론주 쪽에 아니 다구이 가서 우리 그게 주변 대가를 신받다. 론주 쪽에 구세야디 이시 주기 인데 가서 우리 그게 다 뒤제 레다 멀람 그 말 간다 롱주 쪽으로 꾸셔야 돼 추구 뒤지기 인래 오늘 그게 샤드바 찍다 초구 쪽으로 써야 돼 뒤지에 감다 뭐봐 다 참바지기 이니 꾸이 저봐 샤드바 찍기 대자호 용서 뒤에 이니 이시 추구스 내인다도 모니 구스 내인다도 간다 샘런신 남다 다 뒤 루르지 참아타다 그게 빵배 이니 제외 연대도 된대게 모니 꾸래 다 샤드바 찍기 근데 이 구시 등이 있어야 돼. 이 신의 지금 삼는 날이야. 지금 가서 그래. 그게 그리스도와. 근데 이게 되셔야 되느냐. 삼다에도 샤는 거.
1: So based on our personal experience, if we have some taste of these kind of spiritual experiences, once at the personal level, then based on that, we will be able to then understand the various mysterious experiences that are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past great masters. For example, and some of these mysterious spiritual experiences that are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spiritual masters, some great masters, some of them may seem at the beginning, at first glance, almost sort of beyond imagination, beyond our comprehension. However, these high levels of mysterious spiritual experiences do occur. For example, in our own, in the case of our own lifetime, for example, one of the great practitioners who is now no longer alive, Dalum Shapur Rinpoche, once told me that when he was transmitting the empowerments of practices related to the Thaulung lineage to Tengku Khenzhe Rinpoche, Thaulung Rinpoche told me that while he was performing this transmission ceremony, at that time he had a direct vision of all the great lineage masters of this particular tradition, all of them vividly displayed on the beams of the room where he was giving the empowerment. And this great master, Thaulung Shapur Rinpoche, was someone who had spent many years in Chinese prison and who had really no reason to for any pretension or any reason for telling lies. And so he told me that he had visions of these great masters vividly on the beams in the room. And also, in the past, if we read records of the lives of the past masters, we read about great practitioners having direct visionary experiences of Buddha Shakyamuni and receiving teachings from Buddha in the visionary experience. Similarly, people having visions of Nagarjuna, Indian great masters such as Nagarjuna, and receiving teachings from them and so on. So these mysterious experiences do occur. And also recently, I met students and also colleagues of a practitioner from Nyarong region from Tibet, known as Khenpo Achu. And he, although he was himself a Nyingma practitioner, had studied at Sera Monastery, then later led a life of hermit practitioner. And the main primary practice that he was undertaking was recitation of the six-syllable mantra of Avalokiteshvara, or Mani Padme Hum. And he had repeated that mantra for many times. And also he was a practitioner of Vajrayogini and Vajrakilaya. And the students, his close students and some of his colleagues told me that when this meditator passed away, within a week, his body dissolved into rainbow light. So these things do occur, and this is also quite fairly recent. And even in India, during our lifetime, although some of these great masters have not displayed any supernatural kind of feats during their lifetime, but at the point of death, for example, in the case of my own tutor, late tutor, Kapchilun Rinpoche, when he passed away, he remained in the clear light state for 13 days. And recently, about 2 years ago, there was another practitioner who remained in the clear light state for 17 days.
0: 단일자래.
1: It was not 2 years ago, it was very recent. This was a Saikya abbot who remained in the clear light state for 17 days. So these mysterious experiences are not only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past masters, but also they do occur even our own generation as well. So when you look at these accounts, and then if you have some personal experience, even a glimpse, then you can connect with these accounts and then at least have a sense that yes, these mysterious experiences, spiritual, high levels of spiritual experiences may be possible. So when you have that kind of understanding, then you'll be able to appreciate the Mahayana doctrine of the four Buddha bodies. Otherwise, if we have to understand Buddha's enlightenment purely in conventional terms, which is the standard received view, the conventional view, which is that the Buddha Shakyamuni was, until before going into the 6 years of ascetic meditation, that he was an ordinary person, and from his meditation onwards, he traversed the whole path to enlightenment, particularly from the path of preparation on to the culmination of path of no more learning. All of thi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at kind of understanding of Buddha's enlightenment becomes problematic. Whereas if you have a more deep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Buddha's enlightenment, not so much as in terms of Buddha Shakyamuni being an ordinary person attaining full enlightenment within a single lifetime, whereas if you view the Buddha's enlightenmen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Mahayana doctrine of four Buddha bodies, the four kayas of the Buddha body, then you will understand that his physical appearance as a human being is the Nirmanakaya, the emanation body, which was assumed specifically in order to suit the mentality and the needs, spiritual needs and temperament of a particular context. And this Nirmanakaya, the emanation body, is assumed from more subtle level of body, which is known as Sambhogakaya, or Buddha body of perfect resource. And this Buddha body of perfect resource in turn emerges from a much more underlying true nature of the Buddha, which can be seen as the truth body or the wisdom body, Buddha body of perfect reality, and so which can be seen as arising from the underlying nature of reality, which is the Svabhava Kaya, the Buddha's natural body. So when you view the historical Buddha Shakyamuni within the framework of these four Buddha bodies or the Buddha Kayas, then one will be able to have a much deep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Buddha's enlightenment.
0: Yeah. 다요. 지 영자 전에 좀 된 대기 거두 나셔베 나로리아 데니스 응그다 거두 지 지 람자로 서버 디디기 아니 거두 자셔베 디마도 지 택신 데니 디디 거두 나는 매버티 아세브샤레샤 아니네 나란저 베나지 베나도 데베니 시징은 도디 베나 시징은 도디나 차샤나 내 자꾸 봉리야 좀 된데 시징은 도디 가나 임바레 두두자네베 코르 다주마베 두베소베 다시부샤 여데브시기 아데 무슨가도 라지기를 치면 있네 근데 수야지 야마레 자상가 야니네 도마 좀 된데 에니 가수르다 좀 도마 좀 된데네 마 섭지에게 담바디 딱 루루도 터미를 망가 주신 거 야리 좀 된데네 루루 바라리아 지단전에 로십지심바 이마레 디바슬라마 튜베스 고아르와 자자가다 남주인이 루루도 타미니 잠자인이네 마다 교시야 인구요 아래 자자 리리자네 전주스마 협의 남정 전주스마지 다 남사실의 인구도 와 아니 대단 대리 인베 인두사네 나도 떡을 봐야 그돌이야 아니 나 태신기 너지도 주제디 그두 나한테 여 말이디 자주 보는 게 그두 잘들 내 여 말이디 이네 아니 전주스마 지 잠자하러서 뭐 뒤죽 그둔 잡아치기 딱 손대기요 아래 자 대리 인베 인두사네 다 리드마도 가수래 왜 사람 몽글스 다는 마도 이제 막 공무원이네 지게 자다 이제 이르자네 좀 된 대기 다 구시 등이 선지 좀 된 대기 영자세니 두시 투무에 나올이야 샤르데야 샤수스지기 구치 다 디게니 영자가 그게 가수로 빨리 다 게일 텐데기 저기 걸로 야실 걸었나 아니 그도 좀 무슨 무슨나 다 뒤져 레다 지기 아니 다왜 나온을 배지다 인사래 근데 그 다음에 아니 지기 전주선배 때는 이제 가서 그러다 송야 대난에